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라인을 통해 SBS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5일 금요일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저는 프로듀서 홍태경입니다.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축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컵으로 치러집니다. 참가국도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서 조별리그 이후 32강부터 토너먼트가 치러지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한국의 태극전사와 호주의 서커루즈도 본선 무대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뉴스 후에 이어지는 스포츠 캐치업에서 서커루즈와 태극전사들 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표 내용과 함께 최종 전력 점검해봅니다. 그에 앞서 SBS 이기재민스에서는 학교와 보육시설에서도 만연하고 있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혐오와 위협적인 표현들, 아이들과 어떻게 얘기 나눠야 할지 짚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SBS 온디만드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내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 시간 동안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잠시 쉬어가시죠. SBS 한국어 방송 뉴스 먼저 듣고 이어갑니다. 김하늘 프로듀서입니다.

0: 2026년 6월 5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영주권자 주택 지원 논란에 마크 버틀러 연방장관은 영주권자 배제는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바퀴벌레 10만 마리가 압수됐습니다. 원주민 의료단체는 범죄 증가를 우려하며 주류 판매 제한을 해제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고국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마크 버틀러 연방노동부 장관은 영주권자들이 연방정부의 주택지원 패키지 혜택을 받았다는 야당의 우려에 반박했습니다. 상원 예산심의위원회 청문회에선 노동당이 해당 제도의 이용 자격을 확대한 2022년 이후 5만 1,000명의 영주권자가 정부의 5% 계약금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거스 테일러 자유당 대표는 이 제도의 이용 자격을 호주 시민권자로만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버틀러 연방장관은 채널7의 선라이즈 프로그램에서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1: Permanent residents are here forever. They're building careers, they're building businesses, they're having children, and we want them to enjoy the full Australian.
0: 버틀러 연방장관은 영주권자들은 이곳에 영원히

0: 원이 머물 것이라며 그들은 경력을 쌓고 사업을 일구며 자녀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주택 마련을 포함한 진정한 호주식 꿈을 누리기를 바란다며 제 선거구에는 말 그대로 수십 년 동안 이곳에 거주해온 영국, 이탈리아 이민자들도 있고 인도와 중국 출신 이민자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들은 평생 이곳에 살 것이라며 물론 우리는 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시민권 시험을 치르고 시민권 수여식에도 참석하길 바라지만 그들은 평생 이곳에 살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호주식 꿈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당 연립은 상원에서 녹색당과 손을 잡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내년도 7월부터 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신규 주택으로만 제한하고 인플레이션 연동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6월 말 세제 개편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상원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녹색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자유당 제인 흄 의원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This is a government that promised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t was one of its commitments on returning to government, and yet it has done the exact opposite.
0: 흄 의원은 이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속했고 재집권 시 공약 중 하나였음에도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상원이 바라는 것은 법안을 면밀히 검토할 기회일 뿐이고 이것이 바로 상원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이 적절한 심사를 거치고 적절히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데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노숙 문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으며 특히 외곽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정부의 노숙자 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홈리스니스 뉴사우스웨일스 보고서에 따르면 주내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의 수가 지난 6년 동안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미니크 로우 대표는 주정부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50% 증액해야 한다며 전체 주택의 10%를 차지할 때까지 매년 1만 채의 사회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약속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숙자 지원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의 92%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니왕 연방 외무장관이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제기한 성폭행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녹색당과 웡 연방장관 사이에 거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두 차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웡 연방장관은 구호선단 참가자들이 주장한 학대와 성폭행 의혹을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당국은 주 중서부 지역의 한 상업용 사육장에서 수만 마리의 바퀴벌레를 압수했습니다. 환경수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주 베서스트의 한 부지에서 압수된 10만 마리의 곤충 중엔 두비아 바퀴벌레와 마다가스카르 휘파람 바퀴벌레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종들은 호주에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육, 번식 또는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환경수자원부는 이번 사건이 호주에서 발생한 불법 외래 무척추 동물 압수 사례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리처드 기어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각국 정부는 이민자들을 악마화하기보단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의 헤르티 스쿨과 이민 문제를 주제로 한 파트너십을 출범하는 행사를 앞두고 배우 리처드 기어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픈암스와 국경 없는 의사회를 비롯한 지중해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을 언급하며 위험한 해상횡단을 시도하는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막는 이탈리아 등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돌리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와 난민을 비인간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사무총장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

0: 발병이 확인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감지되지 않은 채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콩고 동부에서 344명의 확진자 중 6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인접국 우간다에선 1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요수스 WHO 사무총장은 각국의 전면적인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조치가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국제적인 대응을 저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거브러요수스 사무총장은 대응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불신과 불안감이 여전히 발병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주민 의료단체가 노던 테리토리 정부에 원주민 커뮤니티의 주류 판매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가정폭력 및 기타 범죄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던 테리토리의 커뮤니티 주류 판매 금지 조치가 곧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조치의 연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던 테리토리 원주민 의료서비스 연합은 2027년 2월 임시 주류 규제 구역이 만료될 때에도 필수적인 주류 규제 조치가 유지될 것임을 정부가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료서비스 연합의 도나 아치 대표는 2022년 이전 주류 규제 조치가 만료됐을 때 발생했던 참담한 결과가 재현됐던 것을 노던 테리토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 등을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의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1센트에 한국원화는 1099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입니다. 시드니, 주말인 내일 맞겠습니다. 기온은 9도에서 20도. 멜번, 곳에 따라 흐리며 기온은 11도에서 18도. 캔버라, 아침에 서리 내리고 대체로 맞겠습니다. 0도에서 14도. 브리즈번, 맑고 9도에서 22도. 애들레이드, 소나기 가능성 있으며 11도에서 17도. 퍼스, 화창하며 7도에서 22도. 호바트, 곳에 따라 흐린 하루 되겠고 9도에서 14도 되겠습니다. 다윈 맞겠습니다. 21도에서 31도 되겠습니다. 고국의 수도 서울은 내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16도에서 28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5일 금요일에 SBS 한국어 뉴스 마칩니다. 뉴스의 김하늘이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2: SBS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렉사, 구글 홈, 애플 스마트 스피커로 간편하게 연결해 보세요. 언제든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최신 뉴스와 이야기,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플레이 SBS 코리안 팟캐스트라고 말해 보세요. SBS 오디오, 여러분의 하루에 딱 맞는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3: 수상 경력의 SBS 다큐멘터리 쇼 데이트라인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얘기를 만나보세요. 화요일 9시 30분 SBS에서 그리고 SBS 온디맨드에서 언제든 시청하세요.
4: 2026 FIFA 월드컵이 6월 12일 SBS에서 막을 올립니다. 금요일 개최국 세 나라의 경기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강호 브라질과 모로코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호주와 튀르키예의 경기도 이어집니다. 2026 FIFA 월드컵 SBS와 온디만드에서 독점 생중계로 무료 시청하세요. 네,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도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로 넘어가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갑니다. 드라마 킹덤랜드의 수록곡이죠. 김우진이 부릅니다. 다이브.

0: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 호주와 한국 세계 소식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번째 순서 SBS 이그재민스로 시작합니다. 최근 호주 사회에서는 반유대주의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보육시설을 겨냥한 위협과 혐오 표현이 이어지면서 어린아이들까지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혐오를 막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이 다양성과 존중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 어떻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SBS 이기재민스를 통해서 반유대주의에 대해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교육과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살펴봅니다. 김한혜 프로듀서입니다. 호주 사회의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에 대해 심도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기재민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반유대주의와 사회통합을 조사하기 위한 로얄 커미션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로얄 커미션은 이미 수천 건의 의견서를 접수했고 호주 내 반유대주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도 듣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특히 가장 어린 아이들,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참담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대인 학교와 어린이집을 겨냥한 방화공격과 낙서, 유대인 아이들을 향한 폭언과 동전 투척,

0: 학교 과제물에 나치 문양을 그리거나 나치식 경례를 하는 학생들까지. 임상심리학자인 아만다 고든 씨는 최근 더 많은 가족들이 자신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SBS 이그제민스에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왜 사람들은 유대인을 싫어하나요? 우리는 안전한가요? 왜 학교에 경비원이 있나요?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고든 임상심리학자는 전했습니다. 이번 주 SBS 이그제민스에선 아이들에게 반유대주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1: Children of different ages need different responses.
0: 고든 임상심리학자는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 다른 방식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모두를 하나로 묶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든 임상심리학자는 어린아이들에겐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며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모든 아이들이 다양성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 If your child is not coming into contact with antisemitism or
0: 아이가 반유대주의나 인종차별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사람들은 서로 다르지만 그것은 괜찮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고든 임상심리학자는 설명합니다. 또 ABC의 블루이 같은 프로그램은 그런 교육의 좋은 예라고 전합니다. 유아교육 교사이자 유아교육센터 자문 담당자인 올가 웨인트라우브 에일리아 씨는 어린아이들이 반유대주의에 대해 질문할 때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 If the child asks you, that means the child noticed that and this is something important to address.
0: 아이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미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치적인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공정함과 친절, 존중에 대해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에일리아 교사는 전합니다. 이어 그런 가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일리아 교사는 최근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이를 직접 보여줘야 했다고 말합니다.
2: My friend's daughter was killed in the Bondi's attack.
0: 제 친구의 딸이 본다이비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사건 일주일 뒤 본다이비치 추모 행사에 갔고 제 아이들도 함께 갔다고 에일리아 교사는 밝혔습니다. 또 아이들은 제가 공동체와 연대하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이라며 결국 부모의 행동과 태도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전했습니다. 고든 임상심리학자는 초등학생들에겐 방관자가 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 We need to teach them that it's okay for people to have different opinions about countries or politics.
0: 사람들이 국가나 정치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며 유대인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모두가 계속 질문하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고든 임상심리학자는 역설했습니다. 학교 교사인 쇼샤나 씨는 문제는 아이들이 반유대주의를 받느냐가 아니라 언제 보게 되느냐라며 청소년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온라인에서 보내고 댓글창엔 반유대주의적 표현이 등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쇼샤나 교사는 청소년들과 반유대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배경과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You've got hundreds of thousands of young people using memes and making jokes where they think
0: 수많은 청소년들이 밈을 공유하고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반유대주의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쇼샤나 교사는 지적합니다. 쇼샤나 교사는 학생들이 이런 밈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3: And they say, "What is Goislop?" And you have to explain.
0: 학생들이 고이슬롭이 뭔지 묻는다며,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공식품을 만들어 비유대인을 통제한다는 음모론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설명해야 한다고 쇼샤나 교사는 전합니다. 이어 학생들은 그냥 인터넷 농담이 아닌지 묻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그 표현의 뿌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사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보호하는 것 사이의 균형은 어렵지만 쇼샤나 교사는 아이들이 어떤 온라인 공간에 노출되고 있는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3: It's not just anti-Semitism, right? We're seeing like these huge waves, new waves of misogyny.
0: 반유대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여성혐오와 인종차별도 새롭게 확산되고 있다고 쇼샤나 교사는 주장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해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년 약 3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시드니 유대인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학생들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만나 직접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샌디 홀리스 박물관 교육 책임자는 가장 흔한 질문은 히틀러를 만난 적이 있나요? 라며 아이들에겐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2: But then you get reflective questions like, can you forgive the people who
0: 홀리스 책임자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와 같은 질문도 나온다며 모든 생존자들은 예외 없이 희망의 메시지를 남긴다고 주장합니다. 이어 증오와 불관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들은 수업 내용과 연결된 워크숍 프로그램을 위해 학생들을 박물관에 데려오기도 합니다. 박물관은 현재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며 새로운 전시 공간에선 현대 유대인 공동체의 삶을 다룰 예정입니다.
2: Most people in Australia would never meet a Jewish person because it's
0: 홀리스 책임자는 호주에선 유대인을 직접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많다며 유대인 공동체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고 본다이비치 사건을 포함해 호주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대응 공간도 만들고 있다며 현대 유대인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다이 테러 공격의 표적이 됐던 차바드 오브 본다이 공동체는 반유대주의의 영향을 직접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맨디 울만 납비는 아이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4: If they come to us with a worry about the way they're treated in a way that
0: 울만 납비는 아이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고 느껴 상담을 요청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 당당해지라고 말한다며 숨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본다이 테러 공격으로 차바드 오브 본다이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엘리 슐랭거 랍비를 포함해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슐랭거 랍비는 사건 전부터 프로젝트 노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교육을 통해 유대인 공동체와 전통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 He wanted to bring light. And one of the ways that he thought that he could bring light.
0: 슐랭거 랍비의 조수였던 에비 서머스 씨는 그는 빛을 전하고 싶어 했다며 사람들을 회당으로 초대해 우리의 공간을 보여주고 금요일마다 전통빵인 할랄을 굽는 모습과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머스 씨는 현재 프로젝트 노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와 대학, 다양한 방문객들을 회당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5: Part of the tour is we do a Q&A with Rabbi Ullman and I say.
0: 서머스 씨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울만 랍비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며 저는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논란이 있는 질문이라도 마음속에 있는 것은 꼭 물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머스 씨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두의 이해를 높이고 반유대주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5: I think that there's a lot of misinformation out there. I think that social media
0: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고 소셜 미디어가 그것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행복한 경험,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서머스 씨는 밝혔습니다. 울만 랍비는 사회 통합의 길은 보편적인 사랑과 존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 There are values that we all can agree on. If we can just meet up face to face with each other and not be
0: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가치들이 있다며 키보드 뒤에 숨어 싸우는 대신 직접 만나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울만 랍비는

메디케어 미지급금.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메디케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면 3일 이내에 송금해 드립니다. 저희가 보유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32-011번으로 전화해 귀하의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무료로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0: AU를 검색한 후 메디케어를 선택하세요. servicesaustralia.gov.au/getmedicarebenefits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1: Stay connected through the unexpected with Invincible Wi-Fi from Spectrum. Invincible Wi-Fi keeps your home running with fast, fiber-powered internet and automatic 5G and 8-hour battery backup, making sure you stay on track, working, streaming, connected to friends and family, no matter what. Be invincible. Invincible Wi-Fi from Spectrum. Visit InvincibleWi-Fi.com to learn more. Restrictions apply. Services not available in all areas.
2: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3: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 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0: 스포츠 캐쳐.
1: 네, 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됐던 호주와 한국의 스포츠 이슈 유쾌한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스포츠 캐치업입니다. 현재 시드니 헬스클럽 매니저로 일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다양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전문가 한린다 리포터 오늘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리포터 한린다입니다.
1: 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스포츠 소식으로 준비되어 있나요?
2: 네, 6월에 이제 들어서면서 모두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빅 스포츠 이벤트, 바로 월드컵이 다음 주면 드디어 개막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저희 SBS가 월드컵 주간 방송사라서 저희도 월드컵 준비로 한창 바빠요.
2: 그래서 이번 주는 월드컵을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월드컵 특집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네. 아, 첫 번째로 호주 대표팀 사카로스를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호주가 멕시코와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번 경기가 이 월드컵을 앞두고 호주 대표팀 사카로스의 최종 명단을 확정짓는 내에도 되게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네. 이 토니 포포비치 감독은 이 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과 이 조합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호주가 멕시코와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요. 멕시코가 사실 한국과 이번 월드컵 예선 같은 조잖아요. 월드컵 두 번째 상대 바로 멕시코라서 한국 팬들도 그렇고 또 한국 대표팀도 이 경기를 꽤 관심 있게 지켜보고 분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2: 네, 이 순위만 놓고 보자면 한국 대표팀의 이 FIFA 랭킹이 25위, 그리고 호주가 27위인데요.
1: 네.
2: 이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월드컵 두 번째 상대가 멕시코인 만큼
1: 그렇죠.
2: 호주가 멕시코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줬는지 전략적으로 분명 참고가 됐을 겁니다.
1: 네.
2: 이번 경기에서 호주는 랭킹 15위에 멕시코에게 전반 내내 완전히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기에 무려 7만 8천여 명의 관중이 몰렸는데 그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멕시코가 전반 27분 알렉시스 베가의 코너킥을 바스케스가 정확하게 파고들어 강력한 헤더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1: 네, 전반부터 뭐 멕시코가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간 경기였군요. 아, 정말 우리의 한국팀도 멕시코전에 대한 대비를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이후의 경기 흐름은 어떻게 이어졌나요?
2: 네, 후반 들어서는 호주가 확실히 전반보다 더 강한 템포와 압박을 보여줬는데 이 포보비치 감독이 친선 경기에서 허용된 이 8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나서고 어린 선수들의 조합도 폭넓게 테스트했는데요.

0: 네.
1: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에이든 오닐의 중거리 슈팅이 날카롭게 날아갔지만, 아, 이번이 무려 여섯 번째 월드컵에 나서는 멕시코의 이 전설적인 골키퍼 기에르모 오초아가 투입된 지 3분 만에 그 슛을 손끝으로 쳐내면서 이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 호주는 끝내 동점골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이 전체적인 경기 내용을 보면 멕시코가 점유율이 65%, 또 호주가 35%. 슈팅 숫자도 멕시코가 10개, 호주가 5개로 전반적으로 우세한, 이 멕시코가 좀 우세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호주가 후반에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긴 했지만, 이 전체적인 경기력으로 보면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0: 네, 호주가 멕시코에 1대0으로 패하는 결과가 나왔군요. 아, 후반전에는 그래도 추가 실점을 막아내면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호주 대표팀 최종 명단은 확정이 된 거죠?
1: 네, 이번 주 월요일 이 토노 포포비치 감독이 이끄는 호주 대표팀 사크루스의 26인 최종 명단이 발표되면서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0: 네. 아, 이번 월드컵 경기 보면서 지켜봐야 할 선수들, 주요 선수들이 누구인지 그것도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번 최종 명단을 보면 26명 중 무려 17명이 이번 월드컵에 처음 나서는 선수들입니다.
0: 네.
1: 아, 또한 가지 특징은 이 5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번 사크루스는 좀 젊고 또 역동적이면서 다양한 리그 경험을 갖춘 선수들로 구성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1: 주요 선수들을 살펴보면 우선 주장이자 골키퍼인 매튜 라이언.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월드컵으로 여전히 이 골문에서 팀을 안정시키는 핵심 베테랑 역할을 맡고 있고요. 이 공격진에서는 영국 챔피언십 노리치에서 뛰고 있는 모하메드 투레. 또 왼쪽 풀백에서는 유럽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조던 보스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중원에서는 이 잭슨 어바인, 그리고 수비에서는 해리 수터처럼 경험 많은 선수들도 함께 포함돼 있어 이 팀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주요 선수들, 호주 대표팀에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얘기 들어봤고요. 포포비치 감독이 최종 명단을 만들기까지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고 또그 과정에서도 말도 많았던 선수들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1: 네, 먼저 원래 이 월드컵 준비를 하던 이 쿠시니 옌기 선수가 이 훈련 중 부상으로 빠지면서 동생인 이 테테 옌기가 이 최종 명단에 전격 포함됐는데요.
0: 아, 형제가 다 대표 선수군요.
1: 네. 이 테테 선수는 이 멕시코전에서는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 포포비치 감독이 테테 옌기 선수의 잠재력을 좀 높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이또 하나는 이 시드니FC 폴 오콘 주니어 선수 있는데요. 아, 이 아버지 폴 오콘은 이 벨기에 리그에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던 만큼 이 전설적인 선수이자 이 현재 올해 이 사크로스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 부자가 함께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아, 이들 부자에게는 가족에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겠군요.
1: 그리고 또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선수는 이 크리스티안 몰바토 선수인데요. 이 이탈리아 유소년 대표로 뛰었던 이 몰바토 선수는 올해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호주 대표팀으로 국적을 변경하면서 이 최종 명단에 합류했는데요. 아, 이번 월드컵에 이탈리아가 아무래도 이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그래서 이 호주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러는 비판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상 유소년 대표만 뛰었기 때문에 국적 변경이 한 번은 가능했고, 그래서 이제 호주 대표팀 선수로만 뛸수 있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볼파토 선수 입장에서는 커리어를 한창 쌓아가고 있는 어린 선수잖아요. 그 시점에 월드컵 무대에 서는 거 정말 중요한 기회였을 것 같은데요. 뭐 태어난 나라 호주에서 뛰겠다는 선택이 본인에게는 최선이 아닐까 이런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호주는 월드컵 개막 전까지 딱한 경기 친선 경기가 남아있죠?
1: 네, 그렇습니다. 호주는 이번 주 일요일 이른 아침, 이,

0: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스위스와 마지막 친선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아, 스위스는 현재 이 FIFA 랭킹 19위로 이번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도 무패로 본선 진출을 확정한 이 강팀입니다. 아, 이 수비 조직력이 좀 탄탄하고 또 중원에서의 이 피지컬 싸움과 빠른 전환 그리고 전술적인 규율이 되게 강점으로 꼽히는 팀인데요. 이런 스타일은 호주가 조별리그에서 만나게 될 이 트리키에와 이 파르과이와도 되게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어서 네. 이번 스위스전은 이 포포비치 감독이 팀이 조직적인 수비를 어떻게 이 뚫어내고 또 상대의 빠른 역습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스위스전이 호주에게는 이 확정된 대표 선수단으로 치르는 정말 중요한 마지막 점검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태극 전사들의 현황도 한번 살펴보죠.
0: 네, 한국은 비교적 일찍 최종 명단을 확정했는데요. 역시나 손흥민 선수가 이 럭키 세븐을 달고 이 네 번째 월드컵에 나서고요.
1: 그렇죠. 우리의 주장이죠.
0: 네. 아,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서 이강인,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핵심 멤버들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네. 아, 또 황희찬, 이재성, 설영우, 김승규 선수들도 빠짐없이 합류했고요. 아, 여기서 눈에 띄는 선수들도 몇 명 있었는데요. 먼저 강원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이기혁 선수가 깜짝 발탁됐고 네. 또 부상에서 회복 중이던 이 황인범 선수도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하나는 또 혼혈 국가대표 옌스 카스트로프인데요. 네. 이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카스트로프는 지난해 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뒤 꾸준히 성장해서 이번에도 이 생애 첫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명단에서 가장 또 주목받고 있는 선수가 오형규 선수인데요.
1: 네.
0: 이 지난 대회에서는 예비 멤버였지만 이번 시즌 이 베식타스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이 한국 스트라이커의 상징적인 등번호 이 18번을 달고 월드컵에 나서게 됐습니다.
1: 네. 이 오형규 선수, 손흥민 선수 그리고 조규성 선수와 함께 스트라이커 자리에 있는 거 맞죠?
0: 네, 맞습니다.
1: 아, 오형규 선수 기대가 됩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여러 구단의 러브콜을 받을 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던 선수인데 결국 최종 엔트리에도 이름을 올렸네요. 자, 한국도 월드컵을 앞두고 지난주와 이번 주 친선 경기를 치렀죠. 이번 두 경기 결과도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먼저 지난주 일요일 한국은 이 미국 유타주 이 포르보에서 트리니타드 토바고와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요. 아, 이 결과는 5대 0 아주 손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아, 이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포함 멀티골을 기록했고 황희찬 선수도 페널티킥으로 한 골, 조규성 선수도 두 골을 넣으면서 공격진 모두 골맛을 좀 봤습니다.
1: 네, 사실은 이 랭킹이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점수 차로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죠.
0: 에, 맞습니다. 이 상대가 이 FIFA 랭킹 100위권 밖에 있던 팀이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 올해 이 한국 팀이 친선 경기들 가운데 첫 승리를 거두면서 그래도 좀 팀 분위기가 한층 올라간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네.
0: 아, 그리고 바로 어제 같은 장소에서 엘사바도르와 이 두 번째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요. 두 팀은 2023년에도 한 번 맞붙어 1대1로 비긴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한국이 1대0으로 이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1: 네.
0: 이 엘살바도르 역시 100위권 밖에 있는 팀이라 아무래도 이번 두 친선 경기 모두 강팀을 좀 상대로 한 시험은 아니었지만 이 선수들이 고지대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유타에서 이 캠프와 평가전을 준비한 만큼 아무래도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는 그래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제 월드컵 다음 주 목요일 멕시코 시티에서 개막을 합니다. 한국은 다음 주 금요일 낮에 12시 체코와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저희 SBS 온디만드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스포츠 캐치업에서는 월드컵을 6일 앞두고 호주 사커루즈와 태극 전사들의 26인 최종 명단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친선 경기 결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소식 전해주신 함린다 리포터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힘찬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6월 5일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스포츠 캐치업, 다음 주 월드컵 개막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챗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시네챗에서 만나보실 영화는 2015년 프랑스 애니메이션 아브릴과 조작된 세계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인 1941년 프랑스 파리는 여전히 석탄과 증기기관에 의존하는 도시로 남아있는데요. 과학자들의 실종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와 가족을 찾기 위해 위험한 여정에 나선 소녀 아브릴의 모험을 그린 이 애니메이션. 화려한 모험담이면서도 과학과 미래에 대한 상상을 담아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유화정 프로듀서의 시네챗에서 만나봅니다.
2: 푸드로 주방의 세계를 담아보세요. SBS 푸드 웹사이트에는 7천 개 이상의 레시피, 조리법, 미식가들의 영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sbs.com.au/food 훌륭한 교사들은 학생에게 영감 줄 방법을 항상 찾죠. SBS 러너는 교사를 위한 교과 과정에 맞춘 온라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sbs.com.au/learn을 방문하세요.
3: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놀라운 얘기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시거나 SBS 오디오 앱을 지금 다운받으십시오.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4: 위클리 시니 챗 featuring SBS on demand.
1: 네, 시네챗 SBS 온드만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프로듀서 권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만나볼 영화는 어떤 작품인가요?
5: 오늘은 크리스티앙 데마르 그리고 프랑크 에킨스 감독의 2015년 프랑스 애니메이션인데요. 아브릴과 조작된 세계. 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같은 해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이제 월드 프리미어 첫 상영을 했고요. 최우수 장편 영화상 수상을 했고 이후에 이제 여러 유수 영화제에서 이제 수상을 이어가고 이제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다음에죠. 2016년에 이제 그 아브릴과 조작된 세계라는 제목으로 이제 개봉했었고요. 네.
1: 이 영화 SF 장르의 애니메이션이죠.
5: 네. 네.
1: 아주 색다른 모험과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주인공 아브릴 역을 맡은 배우 마리온 꼬띠아르가 연기했다는 점 참 반갑게 들리는데요. 영화 줄거리 좀 자세히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5: 네. 이 작품의 전체적 줄거리, 그러니까 아브릴이 사는 세상과 그녀가 떠나는 모험은 예상하신 대로 이제 상당히 색다른데요. 그 전에 약간 이 작품의 장르적 특성이나 이제 방향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좀 모처럼 제가 이제 시네챗에서 소개하는 스팀펑크물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제 과정을 좀 살펴보시면 아브릴의 선대와 또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 성인이 된 아브릴이 살고 있는 현재까지 약간은 이제 좀 설명을 해줘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그러니까 지금 성인이 된 아브릴이 살고 있는 이 현재는 석탄과 증기기관만 존재하는 1941년 프랑스 파리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다른 시기에 발전을 거듭한 이제 가상 현실인 거죠.

0: In a world deprived of invention and stuck in the age of steam, the greatest scientific minds are disappearing.
1: April!
2: Papa! 이 아브릴이라는 이 소녀가 이제 어렸을 때 과학자 부모님이 이제 실종되고 할아버지마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이 아브릴에게는 사실 유일한 가족인 이제 말하는 고양이 다윈만 있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면서 부모님의 연구를 이어가고 또 어떻게 해서든 이 가족을 되찾고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이제 아브릴은 매일매일 이제 노력하는데요.
3: I really love to dance.
4: Cats don't dance and they don't talk.
3: You should find a new friend.
4: What are you doing here?
5: I'm Julius. You lost your parents, right? I can help if you want.
4: And don't get any ideas. There'll be no more exchanging saliva.
3: I think she likes you.
6: Do you know where we are?
4: Yeah.
3: April! Can you explain?
6: This isn't a good time.
2: 아브릴 가족의 연구를 이제 정부에게 넘기기 위해 이들을 계속해서 쫓고 추격하는 경감 피조니 세력과 또 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면서 약간은 그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이제 소매치기 줄리어스라는 인물이 또 등장해요 중간에. 그리고 또 이제 아브릴이 계속된 그 무언가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 그 노력 끝에 이제 발견한 아버지가 아브릴에게 남긴 경고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릴은 부모님의 실종을 넘어서 이 세상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비밀 음모와 이제 결국 맞닥뜨리게 됩니다.
7: 네, 가상의 과거 그리고 현재가 이어지는 정말 이야기 전체가 가상의 대체 역사임과 동시에 SF 장르라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특히 그것이 이 과학자 집안과 아브릴, 또 가족을 찾는 과정과 결합하면서 더욱 긴장감과 몰입도를 높이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의 기억과 과학 그리고 권력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이 왜곡된 세계 속에서 주인공 아브릴이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단순한 애니메이션 이상의 긴장감과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함께 던지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다 보면 이게 그냥 가벼운 애니메이션만이 아니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릴이 부모님을 찾는 여정, 그리고 지속된 연구는 과학자들의 집단 납치와 과거 19세기부터 이어져 왔던 연구 결과에 따른 비극으로도 이어진 이런 전체적인 비밀이 막 밝혀지거든요.
7: 네.
2: 물론 결국 이제 아브릴은 이런 악당들, 악의 세력의 그 세계 정복과 인류 멸망이라는 이런 거대한 이제 목표를 막고 세상을 구하는 결말로 이제 이어집니다.
7: 네, 애니메이션의 결말이군요.
2: 네,
7: 행복한 결말. 네.
2: 네, 우리가 흔히 혹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기승전결의 이제 구조기는 네. 해요, 이야기는. 근데 이제 그 결말까지 도달하는 그 전체적 플롯 구조보다는 이 이야기 자체의 설정, 그리고 애니메이션 스타일, 또 아브릴이 겪는 모험의 과정이 굉장히 색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4: April,

0: I can't control it anymore. Whoa!
1: To think I've been looking for my parents and you're the one I find.
2: Is that it? Are you finished?
3: 생각보다 그 큰 스케일이죠. 큰 스케일, 큰 세계관 역시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가질 수 있는 그 상상력의 한계, 그것을 초월하는 체험으로도 이제 좀 가게 될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또 이게 그 설국열차의 원작이죠. 그 그래픽 노블.
4: 아,
3: 그쪽 제작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약간 조금 연관되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4: 이게 1940년도 배경이죠. 우리에게는

0: 과거입니다. 네. 거기에 네. 과거와 미래, 현실과 상상이 뒤섞인 세계 속에서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게 만드는 작품 같습니다. 20세기 초반의 고전적 감성과 매력을 아주 색다른 미래로 만나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스릴 만점 아브릴의 모험 이야기인데요. 이 주인공 아브릴이 부모의 실종 이후 진실을 추적하며 점점 더 거대한 세계의 비밀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릴과 조작된 세계. 네,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권미 리포터 고마우셨습니다.
1: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 다양한 소식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앞서 SBS 기재민스에서는 학교와 보육시설에서 만연하고 있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혐오, 아이들과 어떻게 얘기 나눠야 할지 짚어봤고요. 이어지는 스포츠 캐치업에서는 6일 앞으로 다가온 2026 북중미 월드컵, 사커루즈와 태극전사들의 현 상황 최종 점검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신의책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BTS 지민의 솔로곡 후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김한을, 저는 홍태경이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